0: 승재
1: 어후후후
2: 오분거이든
0: 진과가슴아
1: 예민방암거이후후후후에이바테
0: 야
1: 아이트가오슨
2: 오이바이
0: 락면벌게볼슨
1: 임니아탐고슬다